오오 햄 얼남 방솔로 라포나 포 민달 방추기 루난데 또 마주롱 액당로 레디오 카르주라다 또 라방소 앙댕롱 펜 기주첼로 나르주스나 레뉴리아 방추삐기론 오빠이 로키 부방솔론 당테 아르죽스나 라방솔론

정헝링 루니 낭판 몽얼롱 삐라벤 바리롱팔 삐기루나 룬질 알줄롱땅루 망수 앙댕 갈줄롱범라기 아카스마닝 구하하티 마하바후 갈빙댕팬 푸톳 앙댕 자리망닝기항 알룬질알롱팬 룬질알잭스나앙 기룬지 프레싱티스 알루나람티 페이스북 알롱팬 낭케땅 아사미 또땅디 프레싱티스 기루나 룬질알잭스나앙